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거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하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너무 쉬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멈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멈춤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멈춤을 선택할 것이냐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혹시 쉬다 보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쉼과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사회 이후로 쉬면 안 돼,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잘 포장된 용어예요. 일 중독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돈 중독입니다. 일하는데 돈 안 준다? 그럼 우리 일 안 해요. 일 중독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돼요.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계속 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쌓여요? 인정 중독이 쌓여요. 아, 돈 벌고 인정받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계속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독이 되어버려서,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인정받는 걸 멈출 수 없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것은 마치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한때는 휴가를 안 가는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처럼 보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디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휴가를 가요? 경건하지 않은 분처럼. 그런데 요즘 그러다가 사고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제 모교회, 제가 나고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제가 그 교회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 교회는 휴가 못 가요. 그 교회는요, 매일 갈아 넣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도 부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 하나님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목요일에

대한 기도가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교회 안 가길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갈 뻔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가 편만해져 있어요. 마치 바쁘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막 달려가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엑셀을 계속 밟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이걸 밟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일과 게으름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쉬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하반절 바꾸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더 열심히 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 돈 더 벌게 해줄게. 내가 너 인정 더 받게 해줄게. 효율적으로 일 더 최고로 잘하게 해줄 테니 나한테 와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엑셀 밟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 안 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쉬면 안 돼 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쉼이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이 게으름과 쉼의 문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에요. 자, 그 시작을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게으름은 탐욕에서 시작되고 쉼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아마 게으름과 신뢰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시작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게으름은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게으름이야말로 욕심의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꼼짝하기 싫은데 결과물은 남보다 더 잘 얻고 싶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싶고 100점은 맞고 싶은 이 탐욕 중에 탐욕이 게으름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이 탐욕에서. 그런데 쉼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쉼은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바로 쉼이거든요. 우리가 잠언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게으른 자가 욕망이 있었네. 아, 욕망이 있는데 왜 게으를까요? 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요. 그럼 누구 손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내 대신 일해주길 바라는 이 월급 루팡들이요. 나는 꼼짝도 안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회사, 모든 조직에는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80%는 자기 몫을 못해요. 월급값을 못해요. 그런데 20%가 훨씬 월등하게 일해서 그걸 다 메꾸죠. 즉 게으른 자는 그 욕망이, 그 탐욕이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26절에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욕망만 많은 거예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욕망만 가지고 있는 정말 거룩해 보이지만 온통 욕망으로 가득 찬 덩어리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베푼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게을러지는 삶처럼 자기를 죽이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삶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신뢰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지금 받는

으로 충분하고 내가 받는 인정으로 충분하고 내가 받는 이 순간이 누리는 게 충분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그럼 그분이 내게 뭘 해주시는데요? 이전 이렇게 이어지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나를 막 몰아붙여서 일하게 하시고 야 돈 벌어와. 야 가서 업적을 가져와. 야 가서 뭔가를 이뤄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게 하세요. 너 좀 누워야겠다. 너 너무 열심히 사니까 너 너무 지쳐서 안 되겠다. 누워라. 쉴 만한 물가. 이 물가는요, 춤추고 열정적으로 노는 물가가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쉬어라 좀. 여러분, 쉬어도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워도 되는 건 내가 누워도 아무 안전하게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방학이 왜 방학인지 아세요? 방학. 우리 때는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방학이 없어요. 방학 때도 일하고 방학 때도 학원 가고 방학 때 보충해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뭐예요? 놓을 방이에요. 놓아야 돼. 공부를 놓아야 돼. 공부를 놓고 네, 누워야 돼. 쉬어야 돼. 그런데 예, 이 시대는 그렇게 놔두지 않죠. 네. 가정마다 지금 막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엄마, 아빠는 그게 맞닥지 않죠. 야, 방학 때 2학기 거 미리 땡겨서 해야지. 야, 방학 때 다음 학년 거 해야지. 야, 얘 남들은 다 안 되는데 너만 놀면 어떡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면 그 아이들 2학기 들어가면 다 쓰러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네.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방학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학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이 더위에 정말 이 역사적인 더위에 경이로운 더위에 아이들도 덥습니다. 근데 더운 아이들한테 숙제했어? 야, 너 다 문제 다 풀었어? 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몰아붙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위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과 몸과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게으름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두 번째 시작. 게으름은 회피로 이어지지만 쉼은 회복을 얻습니다. 자, 회피냐 회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피냐 회복이냐. 게으름은 아유 그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누군가 하겠죠. 뭐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언젠간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에요. 근데 쉼은 뭐냐면 아 지금 잘 쉬어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금 일할 힘을 얻고 다시금 내가 원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야 돈 벌어 좀 나가서 돈 좀 벌어. 그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자가 있어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나가면 안 돼요. 물려요. 큰일 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피죠. 회피. 아니 길에 나가나 봤을까요? 한번 문이 나가나 봤을까요? 그런데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도 도느니라. 문짝이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처럼 일리 돌리고 절리 돌리고 이렇게 대글대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계속 회피만 하고 있다. 사자 때문에 안 돼요. 내일은 뭐라고 그럴까요? 호랑이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날은 늑대 때문에 안 돼요. 이유는 많아요. 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어른들 탓하고 탓하다 보면요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사도들이 행했고 가르쳤고 얼마나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를 낱낱이 고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 잘했죠? 예수님 저희 정말 훌륭하죠? 저희 제자답죠? 누가 1등인지 좀 점수 좀 매겨주세요. 예수님 제가 1등이죠. 아니야 비켜 내가 1등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까? 끝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시 쉬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너희들 그 기쁘고 그 감사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 일 계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는 게으름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하여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쉼을 누릴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고 정말 얼음 빙수가 필요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요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과연 그래 더우니까 잠깐 피해가자라고 하는 점점점 나의 일을 회피하는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귀한 일을 준비하는 시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를 지금 채우는 시간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름은 화로 마치고 쉼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네, 이 차이가 가장 커요. 게으름은 화로 끝나버려요. 게으른 자에게는 그 어떠한 복도 없어요. 화로 끝나요. 그런데 쉼은요 영광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 통로가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동적인 거룩한 수동, 거룩한 수동성,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 전도서 1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왕을 보필하고 인도해야 될 대신들이 뭐예요? 아침부터 모여 잔치해요. 그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고예요. 그거 다 나라 돈 끌어서 국고 끌어서 아침부터 잔치하고 야 왕이 어리니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우리 놀고 먹자 이런 나라들은요 화가 있다니까요. 이 화는 개인적인 화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시작.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반드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석가래가 내려앉을 것이다. 손을 놓은 즉 집이 셀 것이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게으름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기대하는 쉼의 결과 주의 영광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르시기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가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됨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또 성찬도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거하게 차려서 구첩반상을 마음껏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빵조각과 아주 작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잔에 동참해요.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던 것들을 멈추고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여 이제는 나는 죽고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0: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언제 느껴진다고요? 주님 안에 멈추어 설 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거룩한 수동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적극성으로 다가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미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안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탐욕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쉼의 안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속도전을 펼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듣기는 민첩하게 해도 말하고 성내는 것에 더디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크룩스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크룩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이정님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호산나 싱어즈의 나는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연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모두 영혼육 강건하시길 바라며 축복의 찬양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429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어서 1278번님의 신청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7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는 날이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김예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특별히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월, 7월, 8월에는 6.25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순교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직후가 되겠는데 1950년 8월 10일에 후암교회를 설립하신 김예진 목사님이 공산군 총회 총살당에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는 거제도 수용소의 천사 맹의순 전도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인 맹의순 전도사의 삶은 그의 육필일기를 묶은 책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순교자요 성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맹의순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국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해로 붙잡히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미군 의사를 통역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 중공군 포로와 중환자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는 지옥 같은 생활 중에도 전도자로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새벽 예배부터 한밤중까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2년 8월 11일 26살의 나이 뇌막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박지훈 목사님은 적이 사랑했던 성인이었다고 맹의순 전도사님을 평가하며 사도 바울이 환난

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 푹 잠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요. 그 맹희순 전도사님이 1952년 8월 11일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제는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돼서 더 이상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이면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복음의 열기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8월 12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집회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 제일 많은 성도가 모여 집회의 한 정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는 엑스폴로 74가 개최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성령 폭발 대성회 집회로 대회 초반에 폭우가 내렸고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폭발을 일으키며 뜨거운 열기를 선사했는데 엑스폴로 74 대회의 표어는 예수 혁명과 성령에 대해 폭발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총 20만 명이 가도 전도를 나가서 2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로 참가자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대규모 전도사업의 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엑스폴로 74는 70년대 한국교회 대규모 전도집회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집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갖가지 종교적 박해와 창시 개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순환을 당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에게 해방은 어두운 역사 위에 내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해서 8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행되기 꼭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처형 대상자들은 8월 17일 밤에 석방됐던 것이죠. 8월 15일 해방과 8월 17일 옥중 성도들의 석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임을 알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 음모는 사학자 문창정 박사에 의해 확인됐고 그의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 마포 3일 선교사님은 이 사악한 음모를 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77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70년을 기념해서 1977년 8월 15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국내의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84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신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8월 15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인 8월 15일은 감사와 회개의 밤, 둘째 날은 화해와 일치의 밤, 셋째 날은 교회 성장과 갱신의 밤,
넷째 날은 민족

통일과 평화의 밤,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19일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1984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어 생명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안주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나는 이 땅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진 교회 되기를 기도하오니 농어촌교회와 도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연대를 이루어 이 땅이 소망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소서. 우리 수용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세워진 3대 단임 목상 청빙의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간구하오니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백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수용료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무리되고 있는 교회 여름 사업 가운데도 끝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의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주시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선교팀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기현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사 맡기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관현악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산상,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 단계 선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열심이었거든요. 우리 열심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굉장히 악하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너무 멋지게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포장 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열심인 것 같고 좋은 신자인 것 같은데 내면은 안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새벽기도를 다녀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외적인 어떤 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앞부분에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죠? 너희들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외적 행위보다 너희의 마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걸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열받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너무 티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금식한 거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폼을 잡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최고의 관심은 뭔가?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현주소를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현대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안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몸만 오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들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어떤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대로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권력을 쫓는 사람은 늘 마음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거냐는 사업의 성공을 꿈꾼다면 그곳에 마음이 늘 가 있겠죠. 이런 집안에 그에게든 금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아 내가 교회 운동하니 또 누가 가져가나 생각할 거예요. 늘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늘 금고는 자리 있는가?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더 튼튼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발을 바꿔야 되느냐? 예,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은 금고가 없으신 분들. 엄청난 그에게 금고가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도 마음이 그곳에 잠시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을 보시고 틀림없이 마음이 어딘가에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어떤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온통 그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약물을 내가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느냐,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느냐, 얼마나 싼 곳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죠? 무엇에 마음이 쏠립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합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느냐, 어떤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온종일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염려하고 욕망하는 것. 욕망하고 있는 게 어떤가? 우리는 욕망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벼랑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동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능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기금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참 옷 좀약을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이 둘째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진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기금속은 어때요?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 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쌓아 올릴수록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식이 일어나고요, 녹이 슬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뭐 한 이제 뭐 20년, 25년 벌써 오래됐으니까 벌써 낡은 데가 많아요. 낡은 데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앉아있는데 보니까 저기가 막 낡아있더라고요. 멋있게 처음 짓을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다가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치료비로 날아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숨이 사네요. 때로는 자녀의 탕진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 여러분 세상에 도둑놈이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기꾼도 많아요. 사기꾼이 막 버글버글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이 도둑을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멀리도 없어요. 어떤 데는 가까이도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도둑이에요. 다 믿어서 맡겼잖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도둑이나 사기꾼들이요, 금방 알아보고 달려들어요. 삭기만 하면 뭐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한순간에 휙 사라지고 지상에 안전한 것이 없다. 불안할수록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하지만 비밀 공고는 믿을 만하잖아요. 은행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그 은행도 부도가 날 때가 있었잖아요. IMF 때. 요즘은 돈을 외국으로도 빼돌린대요. 얼마나 많길래 외국까지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연재해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에는 그러나 완벽한 창고가 없다는,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수래 공석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붙들어 매고 뭐 그냥 철옹성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그 수 없는 군종들이 그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재물을 쌓는 내적 동기입니다. 돈을 쌓고자 할 때 인간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내 안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놓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았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돈의 속성은 뭘까요? 좀 더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재물의 종이 되죠.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야. 돈이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이 재물이 나보다 크면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에 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재물은 우리의 삶에 화가 되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목격하는 환경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화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예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깨어져 버려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잔인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살벌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때로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잖아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돈 없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하실 때는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게 있었어요. 우애라는 게. 이제는 그 우애가 별로 없어졌어요. 돈이 끼어들면 형제 간에도 맞고서 해버려요. 부모 유산 가지고 맞고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참화가 왜 일어나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있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러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 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눈을 떼는 순간 극심한 불안정서에 있다려는 거죠. 그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강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은 내려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질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독이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대단해도 하늘에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눠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 있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환자들은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약 환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오늘에만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 환자들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투약을 하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약효가 매우 짧아. 근데 그 짜릿한 순간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도요. 적당하면 뭐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마음이 거기 가요.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좀 모르는데 2억이 되고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막 몇천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책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돈을 재테크하는 건 자꾸 하면요, 재산 정식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책도 읽어다 되고요, 막 시중에 가서 막 그 전문가들 말도 들어야,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들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어야 돼요.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 내적 동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주식에 관련된 일에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했는데 결산이 뭐예요? 그들 말로는 똔똔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20년 동안 제로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괜찮은 편이래요. 보통은 날려버리잖아요. 안 날린 게, 자기는 20년 동안 안 날린 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은 어떻게 돼요? 20년 세월은.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세월은 날아간 건 어떻게 돼요? 누가 보상해줘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쳤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항상 위험한 것은 너무 가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

축사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길이니란 거. 그게 벼랑 끝이든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그림을 샀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그려야겠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그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몰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몰러.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에 크레딧이 쌓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주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뱅크에 크레딧을 쌓은 사람, 주시기만 하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주실 만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쏟아 붓는 대로 나누어주는 사람들, 막 선교하면 무조건 내가 놓는 사람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Single focus, single minded.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이렇게 이러면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쓰레기인지 그게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쏟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드로도 이 모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며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실력과 감각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 완전하신 계획, 그것만으로도 우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예수 전도단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첫 곡으로 찬양의 향기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은평 평화공원에는 한 외국인 동상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 후 서울 탈환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참전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그는 이미 사관학교 교관으로 복무했음에도 재입대해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1921년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와 평양 광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던 쇼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아버지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고 휴전 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는데요. 그는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데 지금 전쟁 중인 한국을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선교사로 가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쇼데이가 전사한 후 무려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부해 대전에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제자의 귀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그 존재 목적을 이룸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진실하게 이어서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들으셨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사업가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문건 또는 매혹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보이며 안정된 미래를 약속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수치나 문건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대신 그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판별이 되는데요. 믿음은 다 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현재의 익숙함을 버려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데요.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라고 한다면 실패라는 거고요. 확실한 뭔가를 보고 나서 가려고 하면 이미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것이기에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면 그 상황에 눌리고 쫓겨 불순종이 답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에 찾아오셔서 내 이성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면 대박날 것 같은 일을 맡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 아시나요? 내 생각과 경험, 이론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판명되기에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확률이나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없이는 이어서 빨간 이야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굳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스한 감정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 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한 주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행복 가득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매일매일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에피비스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초대석입니다. 아,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사역에 인벌브하고 있는 사역자 한 분을 모시고 삶과 사역, 신앙 이야기 오늘 간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진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허진열 목사라고 하고요. 부산 시청 근처에 있는 분예일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0: 제가 소개할 때 최근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자로 가장 활발하게 사역 중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 네네.
0: 어떻게 또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 너무 과찬이세요. 일단 뭐 격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계속 서게 됐는데 지속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또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네. 또 사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조이풀 샤인의 네. 최빈나 찬양사역자가 사모님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자랑 좀 해주세요.
1: 자랑이요?
0: 네네.
1: 네. 저희 아내는 이제 오래전부터 찬양사역으로 헌신해왔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좀 투병 생활한다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아기 돌본다고 사실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지금 다시 이제 여러 사역들 협업하면서 뭐 최근에 뭐 예라모십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그동안 주신 은혜들을 간증으로 풀어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도 사역한 찬양 사역자 실력파 여가수 최빈나 사모님 아마 극동방송 들으신 분들이면 많이 사랑하셨을 텐데 그동안 사모님 왜 안 보였을까 했는데 아, 허준열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또 스튜디오에 찾아오시면서 네. 또 특별한 간증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아이의 투병 생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사실은 나누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아픈 가족, 특별히 자녀가 아픈 가족이 오늘 인터뷰를 아마 함께 하신다면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용기가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딸 이윤이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하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1: 네네.
0: 어떤 병이었습니까?
1: 저 담도 폐쇄라는 병이고요. 그 담즙이 배출이 되지 않는 그 길이 막혀 있는 선천성 질병이고 난치입니다.
0: 네.
1: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 이 병이 찾아왔고 생후 70일쯤에 이거 발견하고 100일 채 안 돼서 이제 첫 번째 카사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한 10년을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더 하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제 간경화 말기가 와가지고 그 10살에 이제 간이식까지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죠.
0: 아, 지금 뭐 담담하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아이의 투병 그리고 이 난치병 그리고 간경화 이식 수술을 불과 10살에 사실은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1: 뭐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네. 그게 이제 빈말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대신

0: 싶은 게 낫겠다 싶은 심정이고, 얘를 수술하는 그 시간마다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문 닫히는 그 장면 뒤로는 늘 마음이 너무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예, 모든 환우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가끔 큰 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을 예, 지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저 아무 티 없고 흠 없는 아이들이 예, 큰 질환으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원망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목회자가 적이잖아요, 목사님. 그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0: 목회자 가정이라서 뭐 또 따로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의 아버지로서 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원망이 밀려올 때도 많고요. 근데 그 원망을 그대로 그냥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네,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1: 윤희가 지금은 몇 살입니까?
0: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제 인생이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런 윤희가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요. 네. 요즘 윤희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0: 요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네. 키도 중학교 2학년인데 거의 170 가까이 자라서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네, 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오늘 이 간증이 또 병상생활, 투병생활하고 계시는 가정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인지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저서 제목이 고난사전입니다.
0: 네네.
1: 목사님께서 책 제목을 고난사전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0: 근데 사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뜻을 정의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잠시 언급하셨지만 고난이 찾아올 땐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과론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나누고 싶었고, 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단어들로 해석해주는 그런 에세이로 제가 지난 10년간에 느꼈던 것들을 좀 풀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일단 제목은 고난사전이라고 지었습니다.
1: 네. 사실은 참 아프고 돌이켜 생각하기에 힘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럼에도 이 책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일단은 우리 딸아이 때문이고요. 사춘기를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성숙하게 서로가 대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2년 전부터 기획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할 그 유년 시절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었는지를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지금 책이 출판된 지가 석 달이 지났죠?
0: 3주 지났습니다.
1: 3주? 예. 아, 혹시 윤희가 읽었습니까?
0: 아니요, 아직. 네. 읽어주기를 바라고 방에 올려놔도 예, 별로 관심이 없네요.
1: 아직 중2라서 네,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깊이 네,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목사님,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 조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뻑뻑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게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0: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은혜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그랬고.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그 고난의 마침표를 찍어본 사람은 아, 내가 그 죽음이라는 광야의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건네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시기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과하실 때는 그렇게 고백하기 아마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시기적인 문제로 뒤에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대목이 있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0: 네,
1: 왜 내 인생에 이런 뭐 막막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0: 맞아요.
1: 여기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갖고 또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시거든요.
0: 네.
1: 우선 이 질문, 하나님을 믿는데 네.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0: 이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면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질문 같아요. 예, 그건 너무 정당한 질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시기가 아직 안 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바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도 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구나. 깎여지는구나. 그렇게 좀 질문의 방향이나 관점을 바꾸다 보면 지금 나한테 온 고난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들을 제가 모아서 나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아, 목사님의 저서 아마 고난 사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욥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가 40장에 이르는 대단한 네. 분량입니다. 네, 마지막에 네 번째 친구도 찾아와서 욥과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건네는 말들이 네.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때론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주변 성도로서 오히려 건넨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고난 중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건네야 될 말 그리고 삼가야 될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고난 중인 사람에게는 뭘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들어주려는 귀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힘든 시간 보낼 때 곁에 있어주는 어떤 존재감 이제 이런 게 기댈 수 있는 어깨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애써서 막 너무 좋은 말 해주려는 것보다는 그냥 침묵 가운데 손잡아주고 같이 앉아주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힘든 그 수술 긴 시간을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뭘 얘기해주기보다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줘도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위로는 말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곁에 머무는 시간이나 존재감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린 또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침묵 가운데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나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허준열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딸 윤희의 투병 생활 10년의 이야기를 고난 사전에 담아서 우리 곁으로 오셨는데요.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고난 사전을 통해서 우리 네. 독자들, 애청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해 주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0: 고난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고난이 막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크고 작고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제일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고난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이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는 고난이란 선물을 풀어야만 하는 그 포장지가 너무 이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열어보면 담겨져 있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너무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요 책에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허준열 목사님의 사역 기대하고 응원하는데요.
0: 네.
1: 오늘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 아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휩싸여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끝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기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어려운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 네, 고난 속에서 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고난 사전을 출간하고 우리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변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네, 오늘 첫 곡으로 개미나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 깨어있는다는 것, 그건 뭐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명식 주님.

조수진 등등이 함께 부른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의 한 구절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이 이어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늦어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인식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박종호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CTS 찬송가 앨범 중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에는 물론 그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담겼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진실하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박신화 콰이어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0: 상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죠.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죠.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귀한 단어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철저하게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삼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지미선님의 굿송 앨범에서 할렐루야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산마,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산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산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산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산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산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무아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에서의 이 귀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비서인 리치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별로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 질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네,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댄,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록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메시나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송명희 씨네 씨,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로 여러분과 함께 성가산책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어산책,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초까지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세 곡인데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원입니다.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욱,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에 어울리는 성가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학교 콘서트콰이어. 두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세 번째로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산 찾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세 곡씩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 부른 노래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성가 세 곡 골랐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호 콰이어, 두 번째는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안산시립합창단과 박미영의 소프라노 솔로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칼 리갈드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먼저 들으셨고,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방금 알렐루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성가 세 곡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캠브리지 싱어스, 시편 150편 수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들으셨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시편 150편 수원시립 합창단 그리고 돈 베이직의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항해자 조용준의 곡이죠.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리고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이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르.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이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

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일을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세 명의 남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들 셋에게는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과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시험과 공포에 대처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드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너희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셋이 나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알아라.
3: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충심으로 폐하를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법에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2: 진정 그렇게 나오겠다는 말이냐? 원한다면 너희의 신을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는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한다.
3: 폐하, 다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2: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다. 나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야.
3: 저희는 이미 결심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2: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라. 타고남은 죄 속에서 작은 뼛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라.
3: 바벨론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0: 저희 고향 유다는 손쉽게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귀족과 학자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하게도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고 저는 별도로 선발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왕의 손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3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올려졌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두라평원은 넓고 평평하여 이 괴물을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왕이 자신의 지배력을 뽐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메삭! 메삭! 와서 여기 좀 보게.
1: 아니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평안히 있기를.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 넘쳐나는구만. 아, 사드락, 이 정말 자네 맞는가? 아, 이게 얼마만인가?
0: 반갑네, 메삭.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군. 자, 어서 이리 오게. 우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푸세. 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1: 아벤누고, 자네는 언제 도착했나?
2: 이틀 전에 왔네. 사드락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세.
1: 궁전이라니? 자네 궁전에서 살고 있나?
0: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두라의 통치자가 사냥용 숙소로 쓰던 곳이네. 온갖 동물의 두개골과 가죽으로 가득한 아주 괴상한 곳이지. 자, 따라오게. 어서 여기서 나가세. 메삭과 아벤누고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치 제 마음에 햇빛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상의 제막식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행정관, 통치자, 참사관, 재무장관, 판사, 장관 등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3: 여보,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0: 나의 친구들 메삭과 아벤누고, 자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세.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식사가 될 것이네.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일 말이지. 신하는 다음 주 첫째 날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내가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더라도 날 이해해주게. 식구들이 떠날 때 잠시만 나 혼자 있도록 해주게. 자, 그럼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신하가 우리 조상들의 안식일 기도를 열심히 배웠거든. 자, 그럼 친구들, 기도를 적어서 나에게 주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라네.
3: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며 안식일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2: 아멘.
3: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2: 아멘.
3: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며

0: 여섯째 날 계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으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주의 왕 주 하나님, 땅에서 빵을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씨나, 내가 일러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1: 제발 적당히 해요, 여보. 당신 얘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북쪽 국경으로 간 다음 동쪽으로 가라. 큰 도시에 정착해서 유대민족을 찾아라.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라. 계속할까요?
0: 난 그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럼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테니 말이요.
1: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함께할 날이 오겠죠.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으나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서 가족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아들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입맞춤을 해야 하다니, 아이들은 이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세상의 악을 알기에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혼란스러움, 그리고 시나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제가 강제로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와야 했던 일은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오늘 밤에는 초승달이 뜰 걸세. 내일 평야로 나가세. 자네들 둘과 보낸 시간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워줬고 내게 용기를 줬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이 명확한데도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야.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하나씩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걸세.
2: 저 나무 그늘에 있는 물가로 가지.
0: 내가 먼저 시작하지. 우리는 사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지.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네.
3: 그래,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지.
0: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도와주고 계시네. 우리는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직원으로 채용됐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과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
3: 태양 아래 빛나는 그 괴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0: 그 주춧대에 쓰인 벽돌의 수만 하더라도 일꾼들 100명의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네. 거기에 사용된 금이라면 이 도시를 몇 년간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신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경비 비용도 어마어마하네. 모두 낭비가 아닐 수 없지.
2: 다윗 왕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0: 것이오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1: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2: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0: 아멘.
2: 고맙네 형제들이여. 다윗 왕의 말씀으로 안심을 얻었으니 이제 악에 맞서도록 하세. 놀라지 말게. 저런 번개는 이맘때쯤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네.
3: 나무에 불이 붙었어. 들판에 옮겨 붙을 거야.
2: 서둘러 불길을 멈춰야 하네.
4: 옷을 벗어서 불꽃을 막아.
2: 불이 꺼졌네. 재빨리 움직여줘서 고맙네. 곡식에 전부 타버릴 뻔했어.
4: 여기야 여기. 사드락 아벤누고 이리 와보게.
3: 무슨 일인가? 뭘 발견하기라도 했나?
0: 자, 이 토끼를 잘 보게. 죽기는 했지만 불에는 별로 타지 않았네. 어찌 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2: 놀라서 심장이 멈췄나? 아니면 폐 속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나?
1: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닌가 하네. 우리가 고통 없이 빨리 죽을 거라는 뜻이지.
2: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맑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나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아직 이름도 없는 신의 개막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고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월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우리가 열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5: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쳐넣을 것이다.
6: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좀 전에 일어난 일을 폐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하께서 바벨론 지역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7: 그 녀석들을 당장 끌고 와라.
2: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용광로를 평소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반항하지 않았고 꿋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저놈들의 손을 묶어라. 한 놈의 경비병 하나씩을 붙여서 죽음으로 안내 주어라.
2: 경비병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너무 뜨거웠나봐.
3: 아멘코,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네.
4: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네. 우리 지금 죽은 건가?
3: 난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죽었어야 하는데.
4: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3: 당신은?
4: 신성하고 신성하신 분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1: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었느냐?
5: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저기를 보아라.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사람은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다. 사자라, 메상, 아벤누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2: 세상에, 아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고.
6: 기적이야.
2: 아니, 몸이 살아나도 타지 않았잖아.
7: 냄새조차 안 나. 살아나잖아.
2: 그러니까.
8: 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봐.
0: 왕이세요,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분부대로 했습니다.
9: 모두 조용히 해라. 폐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1: 잘 들어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내던졌다. 네,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큰 기적은 본 적이 없느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오늘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벌할 것이다. 또한 그자의 집을 태워서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널리 퍼뜨릴 방도까지 준비하신 것 같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모든 곳에 퍼질 것세.
1: 그렇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지.
2: 우리는 오늘 죽는 것 아니었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했으니.
0: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1: 그래,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구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큰 시험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신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빠도 물론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메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네, 저희 고모는 비교적 일찍 홀로 되셔서 4남매를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오빠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저는 그 말에 무척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지 잘 알기에 이 작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제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은 은혜 들려드릴게요.

네, 테너 구균종의 목소리로 은희에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더우면 뭔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꼭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무더위에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실 분들도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는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593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덥네요. 우리보다 더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4560님, 이 더위에 주차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에베네셀 하나님.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6님 성경 필사합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시며 이 여름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571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언니와 형부가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수록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7278님 이 곡 꼭 듣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소원.

네, 온 세상 주가 다스리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경미 사모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꼭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풍부한 재정도 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의 작은 시작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지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완성된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보통 크고 눈에 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게 시작한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새로운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웃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Sweet Hour of Prayer.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고세니아와 함께 찬양의 우슬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손에 든 작은 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우리의 일상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작은 섬김. 간혹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보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도 평범했고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너무 작아 보여서 포기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 멈추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오르는데요. 성경학교 교가를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고 철로역정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저녁 집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로역정 훈련을 왜 하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여러분에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알겠습니다.

Way Home이 부른 어린이 찬양 메들리예요.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했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에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앞에서 서 있는 도깨비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머릿속에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 시간,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저에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겠죠? 윌러브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GS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희수일의 김동욱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채,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다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러면 이렇지 저러면 저렇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에 그 손을 의지해서 주의 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칼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칼맨의 찬양이었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폴 발로시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세 곡을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타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액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비선의 춤 있는 사람 일어나, 김도연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윤진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었죠. 십수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방주를 완성했죠. 결국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토미 워커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도 생계를 위해 한낮의 뙤약볕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응급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땅에서 만약 더위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그 이웃을 오직 서로의 손으로만 붙들어야 하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염 속에서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늘 없는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가도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공격 동포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아픔이 회복으로, 분단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김대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날개 그늘 아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잊혀지기 쉬운 우리 북녘 땅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소식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듣는 북녘의 소식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소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첫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 6월 8일에서 9일까지 7년 만에 평양 방문 후 북한의 박태성 내각 총리가 사절단을 이끌고 7월 10일에서 12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동맹관계를 다지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의 후속편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성 총리는 7월 10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 전통적 우호 계승과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동 강화를 강조했고 저녁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했으며 11일에는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경제 무역 확대, 보건 교육 협력, 교통망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베이징의 도시철도 관제 센터를 방문해 지하철의 관리 시스템을 돌아보고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의 방문과 회담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러시아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고 이어 베이징에 온 박태성 총리를 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자와 기계류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올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14년 10월 약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완공한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4차선의 압록강 대교를 건설했음에도 북한이 북한 측 도로 건설 비용을 내라고 중국의 요구에 12년간 개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양국 정상이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에 합의했고 이어 박태성 총리가 방문

0: 이중해 중국 리창 공무원 총리를 만나 실질적인 물류교통망 연계 방안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년간 멈춰있던 신압록강 대교의 올 하반기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니, 중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서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밀수를 없애고 세관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세관 통관비를 많이 올려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노동으로 하루 살아갈 비용을 버는데 예전에는 하루 품삯 10원을 받아 5인 가족이 이틀을 살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 사역자가 북한 성도와 연락을 받고 전한 소식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 밀무역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모든 물건들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공식적 무역으로 북한의 물건들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성경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보내짐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밀무역을 통해서 생활하던 환경에서 하루 품삯 10원으로 이틀을 살 수 있던 것이 물가가 올라 하루도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과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려운 북한 상황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이 나누어짐을 통해 도리어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어려운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정도의 더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도 막지 못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세우는 열정입니다. 매년 8월 첫 주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미리 통일을 경험하는 주니어 주빌리의 청소년 통일 캠프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캠프가 개최되었는데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한 북한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분단의 현실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분단이 주는 불편함도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싫고 북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불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낼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 이전에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지 못한 기성세대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주빌리는 분단의 현실에 묻어진 다음 세대를 깨우는 아비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한의 현실과 민족교회의 역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질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 섬기는 교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살아납니다. 학업과 진로가 선명해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다음 세대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통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니 가슴 뛰는 열정으로 성실히 삶에 임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았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느새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의 열매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곧 저들로 인해 맺어질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통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깨우고 가르치며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양궁시합에서 선수는 바람이 불어 방해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했던 바울사도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나보시죠. 박수연의 대금연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박수연의 대금 연주, Amazing Grace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립니다.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세미한소리 국악성교단의 찬양, 주께서 왕이시라, 마음 굳게 기다리라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3집 앨범 수록곡 주께서 왕이시라 그리고 마음 굳게 기다리라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오경희의 찬양,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내드립니다.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의 찬양, 새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공연 실황이고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의 선율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락을 얹은 이유한의 해금, 그리고 이주한의 노래로 주의 은혜라와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악명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퍼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 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의 이불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새곡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워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산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겨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왜 그 옆에게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식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C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1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남북한의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달봉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네, 개성 개풍군 묵숭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질이 있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기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을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 여기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어갔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호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얘거든요. 안대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군, 전투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는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져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 줘. 그다음부터 남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기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이 됐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부수다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박인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조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와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성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장 2개 권총 한정 예비탄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새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0: 11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럴 때 노을 손바닥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콱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부상! 해가지고,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땡, 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필러 다 망가먹었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 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 앞에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하수도 같은,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 두고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된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

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 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 체계나 치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6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0: 얻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 그랬어. 모학성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이 은총이버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훈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살, 네 살 잡히는 딸 두 명에 네.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1: 맞나요?
0: 당시에 설명을 못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한국에서 그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네.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예.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1: 어.
0: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가지고
1: 어머,
0: 거의
1: 세상에.
0: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일 역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네.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 일 생겼어. 그럼 일 역시 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근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 시험 보고 하겠네요.
0: 네.
1: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북민 분들이 여기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
0: 네.
1: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뭐 얘들은
1: 서울이네요.
0: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0: 네.
1: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0: 국가에서도 또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그래서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식동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1: 네.
0: 지금 어린 아기들 두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사랑을
1: 네.
0: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1: 네.
0: 멋진 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다
1: 사실
0: 감사하죠. 네.
1: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네.
1: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1: 네.
0: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먹고
1: 네.
0: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복이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1: 그
0: 그래서
1: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놓고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0: 또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예,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이걸
1: 네.
0: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근데 아무쪼록 아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예.
1: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0: 네,
1: 거기
0: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0: 예.
1: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것
1: 네.
0: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좀 미안한
1: 세상에.
0: 마음 붙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0: 아,
1: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애가
1: 네.
0: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수 있고 또 축에 먹히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네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0: 결혼을 하면 최소한 네.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1: 그러니까 의무처럼.
0: 의무처럼 맞죠. 네.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건 전혀 아닌데
1: 네.
0: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1: 네.
0: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1: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지급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네. 다섯 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네, 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0: 네.
1: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네.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 잘 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네.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총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 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에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 게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0: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1: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0: 맞아요.
1: 유명한 걸로 알고
0: 유명하죠.
1: 있어요.
0: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사 들어오잖아요. 이게
1: 네.
0: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1: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0: 그럴 수 있을
1: 보시겠어요.
0: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1: 네.
0: 저희는 중학교 때한번 이제 한한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1: 동원까지 나가요?
0: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들쭉 따면서 계속 그 들쭉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1: 세상에.
0: 새파래지고
1: 와.
0: 그때는 막이 치아가 다 새파래,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안물감
1: 네.
0: 들어가지고.
1: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0: 맞습니다. 그렇죠.
1: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0: 예,
1: 작용을 해서
0: 그럴
1: 더
0: 거예요. 예.
1: 건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0: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더울
1: 네.
0: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1: 그쵸.
0: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말 못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1: 네.
0: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들쭉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해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1: 더 오래 먹을 수
0: 네, 그걸
1: 있으니까요.
0: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1: 네.
0: 냉동한 걸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홀이다가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이고 국사발 좀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 가지고 막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하다가 한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얼어요. 같이 얼어가지고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그래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수 있겠는데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네.
0: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체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1: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0: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 네.
0: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1: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0: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이
1: 맞네요.
0: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1: 네.
0: 이제 그 끊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0: 네.
1: 제철이잖아요.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0: 가을인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1: 네. 네.

0: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1: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0: 그쵸.
1: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귤 그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에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0: 그쵸.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1: 그렇죠.
0: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뭐
1: 다양하죠.
0: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1: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10년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0: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1: 그렇죠.
0: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1: 네.
0: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1: 그렇죠, 맞습니다.
0: 따져도, 뭐 1시간이면,
1: 네.
0: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내돈 내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리할 수가 없잖아요. 리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래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0: 그쵸.
1: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 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0: 아멘.
1: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에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0: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0: 네.
1: 새콤달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0: 네.
1: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0: 네.
1: 김 대표의 내돈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서의 기원전 기원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우리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T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현 시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서인지 힐링이나 웰빙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힐링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지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몹시 심한 갈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참고 참다가 마라에서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지요. 몹시 실망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은 달고 맛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일 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나눌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써머 스페셜은 찬송으로 채워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쓴 뿌리와 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쓴물이나 단물이나 구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삶 속에 있습니다. 고쳐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이겨내야만 살 수 있는 그 문제를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극동방송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남은 시간 채워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아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자기 그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좌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의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자아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자아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아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고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자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자아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자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자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브온의 딸 이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에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다섯 명의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근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00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1,000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둘 다 가치 있어요?
천 원이 가치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천 원에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고한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됐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그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의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

0: 이거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명

명품을 좋아합니다. 사실 명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여유가 주어지면 명품을 사려고 하죠. 그런데요, 명품은 자신이 명품인지 모릅니다. 명망 있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자로부터 명품이라고 불려지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빚어질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도공의 손끝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창조주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다듬어져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테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하듯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은혜를 담은 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말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죠? 감정에 따라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해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 하죠. 그리고 화가 나면요, 독한 말을 해요. 그리고요, 인정을 사람한테 받으면 나도 친절해져요. 은혜가 말투와 태도에게까지 스며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말하기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은혜를 담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솔직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건데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들리느냐? 잔소리로 들려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줬어요. 그랬는데 칭찬이 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부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말하기가 힘든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말하다 보면 우리는 말에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앞에 9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좋은 말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막 뭐 은혜롭게 말하는 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라는 그 뜻을 제가 좀 다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은혜 가운데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가운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는 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엔. 영어로 말하면 인, 아무튼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죠. 인, 엔. 안이라는 게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영역, 분위기, 환경이란 뜻이 그 N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은 은혜라는 공간, 은혜의 영역,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환경 안에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켜서 말해라, 공손하게 말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그 은혜의 말이,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6장 4절이 1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주장하는 삶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만 해야 되나요? 내 감정, 기분 따라서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인데도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말에 그냥 죄를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 본성이 있어요. 내 연약함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야, 너 이 말 꼭 해야 돼, 너 이거 해서 꼭 저 사람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 좀 참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의 근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말의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말을 어디 안에서 해라? 은혜 아래에서 해라. 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은혜로 은혜 안에서 말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은혜가 배어있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은혜가 배어있다라는 말하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배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오늘 성경 이 구절에서 가져왔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을 뭐에 비유해 주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싱거우면 소금 치듯이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뜻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뜻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는 느낌이 있냐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건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가 싱거워서 지금 막 소금 쳐서 먹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뭐냐면 이미 소금으로 맛을 낸 상태예요. 이미 맛이 뭐한 상태예요? 배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죠? 맛을 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또 하나 음식을 오래 보존시킵니다. 여러분 젓갈 같은 걸 보세요. 거기에 소금을 딱 담아서 오랫동안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맛있는 명란, 명란젓, 적절한 간이 배어있는 명란젓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소금을 음식에 툭툭툭 지금 쳐서 먹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소금의 간이 잘 배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있어요. 평상시에 언어 전체가요 평상시에 이제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상태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말에는 은혜가 배어있기보다 뭐가 좀 배어있었어요? 우리의 감정이 좀 많이 배어있거든요. 은혜가 배어있기보다는요 분노가 때로는 그리고 적당한 화가 차올라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제 뭐 누구지 걸리면 막 확 쏟아내고 싶은 은혜가 배어있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분노가 화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말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10중 8구는 후회하는 말, 정죄하는 말, 때로 도끼 서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담은 혀의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배어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추천 도서이기도 한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말에 그 책의 한 챕터에 보면 이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 말의 언어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혀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의 성화는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훈련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이 혀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 그런데 와서 머물러 있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온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귀로는 들리죠. 그런데 마음에서 튕겨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경을 먹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내 생각을 때로 고쳐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뒤바꾸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빚어가실 때에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혀를 본받게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골로새서 3장이라고 봐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에 저는 요약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의 말의 성화가 이 두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의 성화, 우리의 입술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 행동을 합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고 일하고, 하지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하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요, 결국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언어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우리는요, 그 말에 은혜가 배어있는 말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마치 소금간이 배어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은혜가 배어있는 말하기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한 상태에서 말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우리 안에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은혜가

되어 있는 그 말하기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네가 진리를 많이 아니까, 네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래 네 마음대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뭔가 대답도 있고 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사역 번역된 부분을 가져와 봤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부분은요,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그 은혜를 따라 은혜의 간이 배어 있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속에 말이 있잖아요. 말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내게 속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필요와 질문과 상처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해요. 때로는 말보다 경청과 침묵이 필요하기도 해요. 바울은요, 무엇을 말할지 알려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복음의 진리는 같아요. 하지만 각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배어있는 사람은, 은혜가 배어있는 말하기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진리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동시통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내가 한 얘기를 잘 뭐 한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그런 때 많죠.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해? 그럼 이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동시통역을 하는 것 같아요. 동시통역. 통역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일방적으로 내 하는 말로 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은혜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동시 통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으면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늘어놓는 말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찾아내는 말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아프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요, 기분이요, 늘 축 처져요. 활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삶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위축되어 있는 그 아픈 분을 향해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픈 걸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죽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인생 한번 죽어요, 라고 몸이 아픈 분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이야기 틀린 말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요,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에게 이 말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나는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래요, 틀린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틀리지 않은 진리의 말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교리,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사랑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있다고 그래요? 365번 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읽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야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하기, 사랑과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말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말씀하신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아홉 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은 말씀을 드러내주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말이 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감사가 되고, 거룩이 되고, 진실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에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무엇보다도 나의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와 같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말의 성화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연락,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말하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마치 소금이 간이 적절히 배어있는 음식이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맛있다라고 하듯이 우리의 말하기가 은혜가 배어있는 말하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과 또 이루고 싶은 계획부터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너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니? 라는 질문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과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주 또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아재특강 아침 썸머 스페셜 8월 10일 월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큰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한마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보는 결단,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나라라고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입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부산 채널 설정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오늘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입니다.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키워드 썸머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5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9절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내 기도가 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삶에 내가 거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 나라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함께 나눌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의 묵상글까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나의 삶의 문제와 필요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금 다른 순서로 시작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의 편안함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안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기도인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자라갑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하나님 나라 키워드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주세요. 주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단지 저의 필요를 채우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회복 그리고 생명과 소망이 제 삶과 제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 방금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찬양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쌍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묵상을 통해 또 기도문을 통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결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계속해서 곱씹어 볼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요. 실은 저도 나의 문제가 앞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딱 마주하니까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 지금 내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잠잠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음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품으셨을 텐데 부담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지금부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받아보시고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8시까지 나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과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휴가철인데요.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여름 휴가를 항상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로 이천성 목사님께서 계시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휴가를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잣나무 숲에 집회 장소를 마련하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야외 집회는 정말 뜨거웠고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집회가 참 신기했고 또 직간접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했고 부모님께서 번호와 코펠을 챙겨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휴가야말로 정말 자연친화적인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원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감람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소백산 기도원 등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을 찾아 철학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무슨 기도할 제목의 글이 많았을까 싶은데

이게 필요한 이성과 영성의 균형 감각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이성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성 없는 이성은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뭄에 메마른 땅과 같이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이 넘는 가뭄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도전하여 바알 사제들과 기도 대결을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본거지인 갈멜산으로 가서 그들과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그날의 기도 대결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메마르고 건조한 제단에 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소리 높여 춤을 추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심지어 그들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나서지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물에 흥건히 젖어 있던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바알은 자신을 믿는 사제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바알 사제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알 사제와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열심을 따지고 보면 바알 사제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 신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 신이 바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 응답은 기도의 방법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냐, 묵상 기도냐 등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에게는 아무리 몸을 자해하며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년 가뭄보다 더 메마른 그들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몸이 건조하게, 무덤덤하게,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기도 대결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바알 사제들입니까? 850대 1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신청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이 넘는 가뭄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들을

0: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큰 고통을 겪게 될까봐 그들을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갈멜산 대첩을 벌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다락방에 들어가게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 나오라고 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결국 안타까운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목사로서 가끔은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지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올여름 여러분만의 갈멜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수련회나 집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여러분들만의 갈멜산에 오르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영적으로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신앙과 냄새,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세 번째 책,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의 세 번째 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 이건 구약의 제사법을 주로 다룬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것보다는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사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이건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그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가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정의했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예, 레위기는 한마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평강, 이건 뭘 말하느냐? 성화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성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예, 로마서 전체 이해가 그런 것처럼 구원과 성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는 그 영적인 비밀,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그 평강, 그 성화의 삶을, 그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몇십 번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제사의 목적, 그 제사를 성공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성공적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이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강조할까? 우선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절대로 실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옛날에 레위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함께했던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기는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게 고기 타는 냄새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그 재물이 타는, 고기가 타는 냄새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숯불구이 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냄새도, 예, 그게 뭐 심지어 샤넬 5 뭐 그런 걸 할지라도 여호와께 향기로울 수가 없죠. 예,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예, 이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그 흠양하시며 받으시는 어떤 영적인 모습, 예, 그 비밀을 인간의 오감 가운데 하나로 표현한 비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 이거 냄새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 본질에서 나온다. 가릴 수 없다. 예, 똥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본질에서 나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예,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가려도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냄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저절로 풍긴다. 뭐 냄새를 풍겨주려고 뭐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냄새가 나면 저절로 풍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냄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때, 그때 이 냄새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여기 얘기한 이 냄새란 말, 이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레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아흐. 근데 이 레아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루아흐에서 왔어요. 루아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성도로 간다면 이 루아흐란 말이 낯설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들어본 것 같다는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처음 들어본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이 루아흐가 뭐예요? 예, 바람, 호흡, 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한다 이와 같이다. 기가 막힌 루아흐의 워드플레이죠. 이 루아흐는 그런 거예요. 예, 바람, 호흡, 그리고 영.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우선과 가식이 아니라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그대로, 가식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을 얻게 하는 바로 그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 예,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구별해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 헌신하고 있는 그 예배하는 자의 그 순종과 헌신의 향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과 냄새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인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예,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예, 신앙인은 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이 순종과 헌신이라는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에게 나는 향기, 이 향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구약의 복음서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즉 구원과 성화의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순종과 헌신의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가 막힌 향기가 나요.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잘 섬기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옆에 사람들이 밥맛 없어, 기분 나빠, 영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 물론 뭐 세상 사람 핍박하는 거야 지들 자유지만, 그러나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향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어떤 향기냐? 그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거룩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사람이 풍겨야 될 그 향기는 바로 거룩의 향기입니다.

거룩의 향기.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어떤 말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 즉 신앙인이 그 신앙이 풍겨야 하는 그 이 신앙의 향기, 그 향기로운 냄새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룩의 향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향기가 특별히 이웃가의 속에서 있는 그 거룩의 향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처, 즉 모든 곳에서, 그냥 뭐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각처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래서 누룩이 가루소마를 다 부풀릴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듯이, 예, 감출 수 없는 생명력으로, 그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그 역사,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차마 말하기가 뭔가 좀 당황스러워서. 자, 그런데 물론 난감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막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난감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말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인격의 향기, 뭐 어떤 성품의 향기,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한 가지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제대로 알려면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말씀드렸지만 바울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뭐 문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단 말을 듣고 해결하려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다가 정말 엄청난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걸 디도에게 줘서 보내게 돼요. 정말 그들의 반응이 너무 심해서 바울사도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악한 말들을 지어내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그냥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러나도 심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바울사도는 아주 심한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분노 뒤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는요 한번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요 그 뒷공간으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 분노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렇게 분노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속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어떤 그런 후회가 막 그러면서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노하고 나면 비참해져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막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걱정. 자기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혹시 이 말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에 대한 걱정도 또한 굉장한 아픔이었죠. 예, 디도한테 그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아, 그 사람한테 이런 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혹시 디도가 가서 나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계속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때의 그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때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예, 길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다 할 수 있었지만 디도를 못 만나니까 예, 사역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예, 정말 아픈 마음이에요. 힘든 마음이에요.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정말 전방위로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마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지옥이 되죠. 이 마음이 음부가 되죠. 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그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 하지만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공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심한 공격 가운데 있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요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죄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죄를 이기는 신앙 승리의 역사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네, 우리가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곳에서 반드시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죄를 이기는 것 이겁니다. 이건 바로 그 당시 있었던 로마군의 승전 퍼레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 승전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때 반드시 뭐예요?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향을 피워요. 그런데 이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 향이 아니라 그때만 쓰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쫙 피우게 되면요. 그 냄새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냄새에는 메모리가 있다는 것을. 예, 그 냄새가 특별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바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는 성전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승리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예요. 로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모든 시민들에게 다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환호와 기쁨을 주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바로 그 향냄새였어요. 자, 그런데 모두에게만 다 그러냐? 아니요. 반대로 그 자리에서 그 냄새가 정말 사망의 냄새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는 이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이건 패배했다는 뜻이고 이건 자기들이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 냄새 자체를 맡는 순간 그 사망의 어떤 그런 것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데 그때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의 냄새, 축복의 냄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 대적 마귀와 그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세상에게는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졌다, 너희는 망했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마귀를 가지고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넌 망했어 라고 말했던 그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 냄새가 그 냄새,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자녀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게 정말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갔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왔는데 그중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게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안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암이었어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귀의 아주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보통 다 항상 최악을 말하죠. 뭐 그 의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래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최악을 말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든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었는데 왜?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암을 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그 섭섭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그런데도 그래도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갈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분도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데 늘 하던 대로 큐티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날 주신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에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넌 나를 신뢰하니? 내 아들아, 넌 나 신뢰하니? 그 순간 통곡 같은 회개가 터졌어요. 왜? 못 믿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막 그 회개의 모든 그런

0: 그 다음에 그 심령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야말로 고문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전혀 먹히잖아요. 예, 걱정 염려되지 않고, 물론 뭐, 예,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분이 평강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감사가.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시작돼요. 왜? 그동안 몰랐는데 내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 다 감사하죠. 가족들 다 감사하죠. 그들의 그 사랑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평소에 잘 못했던 스타일인데 가족들한테 막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야말로 뭐 그전에도 그렇게 심하게 나쁘진 않았지만 가족이 천국이 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뭘 보고? 그 아버지의 그걸 보고. 예, 그 심한 영적 공격받는 거 다 바짝 옆에서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신앙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이 자녀가 진짜 신앙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예,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자녀들은 딴 거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암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신앙으로 죄를 이긴 그 향기가 반드시 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 가운데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의 이 언어에는, 뭐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냄새가 있어요. 모든 감정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어제 오늘 다가오는 이 태풍 소식과 또 입추를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한풀 꺾인 더위를 만나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답답할 정도로 더워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이 함께 있다면 뜨거운 여름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절기 입추도 지나고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 열대야 그리고 북상하는 태풍의 소식 등 바깥 세상은 불안하고 또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안전한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아보고 계신지 그런 질문이 든다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죠.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뀔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원한 팔로 품어 안아주십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깊이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 들입니다. 러비미 불러드려요. 개의치 않으셨네. 한웅재 너는 나의 사랑이라.